0: 오감.
1: JK의 이거 위마.
2: 이거 임마라.
1: 이 메시 마마기 대체.
0: JK의 이 메시.
1: 나 두 메시자.
2: 내 우리.
3: 아.
4: 그리고 내가 나와 모두 우리 오게 들이. 어디를 그렇게 해가? 다고에다 베사. 이
3: Siaku.
4: Gaya que usted dio coro y no te fuese a toda tu acuri. Neto era. Pero yo sí, ayer yo no le llevé nada a Besari. O nada que coro, o le llevé nada a Biari. Si era así, yo escuché que era una cucutita de que coría a tener. O aquí ni era que.
3: O que madomo.
4: Matriana, date time.